0: Rakita, 1089.
1: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available at present. Please leave your message after the beep.
2: 자기야,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. 우린 그냥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야. 알았지?